아리 개똥 집박이 기러기 큰 무리 제비 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버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 조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삼계개리 흰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붉게 참에 엄독수리